0: 자리 서 있다. I just
1: called to say I love you.
2: �engi on ihan paras jengi. Kiva, kun olet mukana.